0: 미! 미! 미! 미! 미! 도레 도 미! 레! 도레 도 미! 레! 응! 올미어! 올미어! 미! 미! 도레 도 미! 레!
1: 너희 나 앞이었어?
0: 응! 나야 남았으니 잘 들었어, 대물! 얘네 비!